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세 번을 유사한 의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마이크에서 계속 쉿소리가 나는데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진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디의 장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산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설악산 부근입니다. 울산바위를 올라가시면 울산바위 정상에 거의 도달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양 큰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작은 돌멩이, 돌멩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큰 돌인데 두 암벽 사이에 끼인 이 돌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을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단합대회를 위해서 MT를 다녀왔을 때 울산바위에 가까이 갔을 때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은 근래에 들어서 최고의 위기 때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에 관련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의 갈등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로는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고 북한에서 대륙간 단도탄 핵미사일을 이제 실험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금의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께 국가와 우리 민족의 안보를 위하여서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올 한 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새벽 기도 한 주간을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5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아모스 5장 1절로 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문제들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과 함께 공감적인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당면한 이 시점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주보의 설교 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 첫 번째로 아모스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영어로 에이모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짐을 진 사람이다.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선지 교육을 받은 정식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아모스 스스로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백제 출신의 한 평범한 농부가 신라 나라에 올라가서 신라 국왕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임금님을 비롯해서 관료들과 신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상태에 긴장의 상태에 있을 때 북왕국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임박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아모스 전체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임금은 두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 주전 930년경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활동하던 당시의 임금도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여로보암으로부터 180년이 지난 약 200년이 지난 또 다른 임금 또한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의 임금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해하실 것인데 엘리사 시절에 북왕국의 임금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를 불러서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동쪽의 창을 열고 활을 한 발 시위에 걸고 날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날려보냈을 때 당신의 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는 저 시리아를 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땅바닥을 향해 내리치시오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몇 번을 내리쳤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번을 내리칩니다. 자, 세 번을 땅땅땅 내리칠 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어째서 당신은 세 번만 내려칩니까?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을 쳤으면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시리아를 전쟁해서 적어도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쳤을 텐데 당신이 세 번만 쳤으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리아를 세 번만 치게 될 것이요 라고 축복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요아스가 가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 시절에 예언했던 그 말이 인용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고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한 나라를 맞이한 것이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면전에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약자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거두고 술에 빠져 살고 주지욕림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북왕국의 정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왕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에 멸망을 합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자, 722년 전에 약 30년 전에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농부 출신에다가 남쪽 출신인 이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과 제사장 아마샤와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린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애가, lamentation,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를 지어서 탄식하듯이 부르는 것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가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남왕국 유다를 백성을 향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지은 시가 1절에 표현된 그대로 애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처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인. 그런데 쓰러졌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간 남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면전에 악하기 때문에 이 처녀로 비유된 아름다운 이 처녀가 쓰러졌고 어려운 일을 당했고 더더군다나 일으켜줄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1절과 2절에서의 의미는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부어지기 직전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분명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명만 남기리라. 자, 앞으로 전쟁이 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정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1,000명이 나간 인원 가운데 10분의 9가 다 죽어버리고 1,000명 가운데 100명만 생존하고 100명이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90명이 죽고 10명만 남겨질 것이다. 앞으로 이 말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 맨 마지막 장 9장 11절에 가시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 자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유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모습과 경제적인 모습과 대내외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북쪽에 선자를 세우지 않고 남쪽에서 그것도 선지자 출신이 아닌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는 평범한 농부를 데려다가 북쪽에 가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겠습니까? 당시에 남쪽에는 선지자가 4명이 있었고 북쪽에는 1명,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숫자적으로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부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해가 갈 듯하고 이해가 안 갈 듯한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여러분 창세기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래도 제법 믿어보신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입니다. 자,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형님의 진노를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축복의 장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아, 이곳이여 두려운 곳이로다.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통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하고 서원을 한 베델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더 유명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의 수치가 다 굴러간 지역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요단 저편에 가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 12개를 꺼내와서 길갈에 세우고 돌무더기를 향하여서 후손들이 만일 물으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 후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해서 길갈이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집트의 모든 수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수치가 다 지나가고 떠나갔다 해서 길갈이라는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은혜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자신들의 아들들을 선지자로 세울 때 길갈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 역시 길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자, 부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과 야곱이 자라난 그들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유명한 축복의 장소가 지금은 하나님의 목전에 우상단지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은 한국 국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심정으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8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한국적인 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안팎의 어려운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이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8.15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버려가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8.15 광복절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이 온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이 나라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살도록 축복하신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국난을 맞아서 어수선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인기 베스트 서적 가운데 한 권의 이름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왜 그 책 내용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소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LA 지역에 가면 베버리 힐스라는 그 부자 동네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 로데오 거리에는 아주 명품 비싼 옷과 보석류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즐비한데 거기에 주된 고객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고 서울에도 로데오 거리를 만들고 아주 비싼 명품의 옷들과 보석을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가서 많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내수, 경제, 이런 소비문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소비는, 지나친 과소비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유,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근검 절약이나 저축에는 아마 아껴 쓰는 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좋은 차부터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꼬집었습니다. 기업과 노사 간의 분규 문제, 고임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적은 수입, 적은 월급 주는 그 회사는 찾지 않고 힘든 일은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들, 기업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머지않아 경제가 쇠퇴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옆나라 일본 사람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정확히 우리의 나라, 우리 경제적인 모습을 해석해 준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18세기까지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지속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은 그렇게 건전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은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세 나라의 청소년들 2,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기 원하는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대답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60%였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은 약 50%, 일본 청소년들은 38%로 한국 청소년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 지금 살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국가에 대한 만족도를 또 조사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청소년들이 67%, 일본 사람들은 76%, 중국 청소년들은 약 90%를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한국이 70%, 일본은 76%, 중국은 무려 96%. 좋은 쪽으로는 한국이 낮고 낮은 쪽으로는 한국이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큼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지금 현재 기성세대, 현재 직장과 우리 기업과 현실에서 이끌고 있는 일선의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후세대라고 말하는 현재 40대 중반 이후 50세대, 저도 전후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전후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과 생각이 진보적이거나 좀 개방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관국 이스라엘과 당시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어떤 환경과 국제정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을 앞두고 이들은 흥청망청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면 우리의 국제정세와 북한을 향해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대통령을 선거를 앞둔 우리의 모습이나 청소년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근검 절약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이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근검절약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민족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우리 한국 민족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로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민족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송아지가 소가 교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관료들, 부자들의 아내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잣집의 아낙네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하도록 마시면서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은 누구를 말하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술 더 가져오시오. 이거 부족하니까 술 더 가져오시오라고 술만 찾고 있는 것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잣집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내려와서 우리 한번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온갖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정성이 결여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북왕국의 타락한 모습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악한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상아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그럴싸한 조그만 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포도주를 벌컥벌컥 삼킬 정도로 주지육림에 처한 이들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영적인 부패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아 궁전에 누워있지만, 상아 침상에 있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고 늦게 일어나고 기지개를 펴며 맛있는 고기만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주지육림의 풍악을 울리면서 마치 우리나라 어떤 소설에 나오는 암행어사 출두 직전에 있던 어떤 사또,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풍악을 울리고 고기를 먹고 술을 퍼마시는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요,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요, 농부인 주제에 당신은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과 아마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은 그래도 행색이 한나라의 국왕인지라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마 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왕의 꼭두가시, 왕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하는 어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 왔던 이 선제가 하나님 진노의 말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국왕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가 전달한 말씀은 우리나라 민족과 상관없는,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선지자이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모함하고 있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이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은 우리랑 상관없는 남쪽 사람이니까 당신 나라로 가서 거기서 빌부터 살고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사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남쪽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부를 불러다가 그의 입을 열어서 왕을 지적하고 아마샤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고 도망가라고 하고 아주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12절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우상단지로 가득했습니다. 산당을 꾸며두었습니다. 이게 아마샤는 산당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는 대로 우상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잘못된 제사장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떠나가라. 여기는 이미 왕이 알아서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14절 아마샤에게 그리고 유다왕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이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와 이스라엘 국왕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도시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내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워진 땅으로 죽을 것이요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리라. 아모스가 이 예언한 지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북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를 데려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자들은 다 죽었고 국왕은 눈이 뽑혀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예, 그건 남쪽이죠. 아무튼 북왕국은 이렇게 아무튼 마지막에 이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북왕국은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왕국도 나중에 586년에 결국은 북왕국의 멸망을 앞 바라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남한국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이 주전 750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왕국 당시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북과 긴장 관계 어떻게 될지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멀리만 하면 떨어질 것이고 가까이 붙으면 이 자군들이 부서질 정도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치적으로, 내외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안정한 나라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자 다시 5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5장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 연거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찾으라. 살 수 있는 비결은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어떤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농부의 입을 통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한국의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평온하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외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주보 두 번째 페이지 아래 보시면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씀에 거역되었던 행동들 그러한 삶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땅, 한국의 땅,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오늘 설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들고 내일서부터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오셔서 함께 5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교사들, 우리 찬양대 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지금 방학 중 아닙니까? 다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간이 바쁘고 거리 때문에 못 오신다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희들이 릴레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 뒤편 거울에 붙여있는 그 기도 릴레이 기도 빈칸에 여러분 이름 써놓으시고 새벽기도 못 오신다면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60시간입니다. 하루에 12시간, 5일간 60시간을 빠지지 않고 60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잡한 이 상황에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특별한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 못 오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외 시간도 괜찮습니다.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저녁 7시, 8시도 괜찮습니다. 새벽 1, 2시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하신 모든 분들 가급적 다 오셔서 저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오셔서 새벽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우리나라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짐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촛불 시위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짐을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지은 우상의 죄를 범죄한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짐을 진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짐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지시기 원하십니까? 자원해서 기꺼이 짐을 지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국에, 이 정확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가 다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하단에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때에는 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 나라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새벽기도 하시고 동참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헌재를 위해서 복잡한 나라의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충동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세일즈맨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물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 말에 동의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멸하여 집안에 사특한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악한 충동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바쁘거나 피곤하면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고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TV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어린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TV를 통해서 최소 8,000번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또 10만 번의 폭력 행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가정 4곳 중에 3곳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몸에 이롭지 않다고 금연을 강화하면서도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살인과 폭력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의 TV 시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자녀들과 함께 듣는 것은 어떨까요?

0: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 첫째는 내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이며, 세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이랍니다. 두려움, 교만, 혼란.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려움도 교만함도 혼란스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 말합니다. 그러면 언어와 세대를 넘어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수많은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BBN 무료 성경대학에서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만 마음과 생각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좌절과 실패의 연속일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익한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 자신을 죽이는 멸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잠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BBN 방송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직접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24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4: 제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0: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를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파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제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이어나라. 나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0: 제26장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배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제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산홍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가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톳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석대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성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족석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화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잇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성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털대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의 성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갓네아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너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문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성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선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에서 2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지금의 성경의 일부분들이 편지체로 쓰여져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져가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이며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BBN입니다. 여러분께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이 주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필수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년 전에 남아메리카에서 세계적인 인물에 대한 현장 컨퍼런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중에 선교사 도서관에 가는 기회가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장소들을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오래된 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한 챕터를 쭉 읽어가면서 그 저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를 책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만든 내용의 개요를 적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요는 대략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믿는 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믿는 자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진리이고 이 뜻은 믿는 자의 인격과 인격의 발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또 다른 측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특별한 뜻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적용되고 선택과 관련이 됨을 보아왔습니다. 일부에게 일정한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선택이 여러분을 향해 가진 선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결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은 졸업 후에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름방학 동안 우리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는 내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등등의 질문들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주어진 원칙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친밀하게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가지는 경건의 시간의 가치가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되는 것의 놀라운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아, 너는 이제부터 남아메리카로 가서 이런 이런 부족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거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말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체적인 말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것이지만 성경을 조심스럽게 공부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적합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계획 가운데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는 기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성경 속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서 읽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얻어야 할 필요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한 가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에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긴 하지만 놀라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역사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에 대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절 뒤에 보면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몇 절 전에 나온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운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인도하심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르비딘 골짜기에 편만했을 때 올라가라고 하신 적이 있으니 같은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진쳤으므로 아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같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다윗은 실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뢰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와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했습니다. 8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들이 행할 용기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1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1불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서는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천국이 열리고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계시다면은 당신은 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반가운 얼굴로 천국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것저것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주 단풍이 멋지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아, 멋있다, 아름답다. 또 저희 아버님은 약간 시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공주사대 국문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불에 탄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아주 참 멋있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목회자들과 함께 사모님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이 제주도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그분들도 아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들을 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감탄이 확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감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감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감탄치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은 분들 가운데 또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영적 생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생명이 되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0: 조로 인하여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예를 들면 단풍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그 값을 그 맛을 많이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다시 세 번째로 이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 마지막 39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이 사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비치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인자 곧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 앞에 절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미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 현실, 물증, 즉 자기가 눈을 떴다는 사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점점 정확해지게 되고 점점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절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자로 인식을 했다가 곧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면 좋겠노라 초청도 하고 객관적인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며 잘못된 신학을 교정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식하며 모시게 되며 예배드리는 멋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물증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를 결국은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맹인의 부모인 부모의 비논리적인 반응입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의심을 품으며 의구심을 가지며 이 부모들을 불러 추궁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로하여금 보게 해줬는지 부모에게 묻자 부모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 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회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행사에 소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 무서워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구 달려나오지 못하고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자기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종교의 틀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반논리적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반응만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진지하고도 웅변적인 간증에 대해 그들은 욕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3차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맹인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칭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즉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빛 되시는 모습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주 무거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 의하면 부정적인 답을 내포하는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일면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나 문맥적으로 모든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문맥적으로 이들의 표현이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비참한 표현인가를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도 소경인가? Yes, you are. 당신들은 참으로 소경입니다. 제가 요새 이번에 한국 가서 경상도 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내서 경상도 표현을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경상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맹인인가? 글쎄 이게 우리가 맹인이제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냉소하며 냉소적으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앞에 주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41절에 또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우기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 냉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 가운데 냉소적인 표현, 냉소적인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여겨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찬란하게 그 앞에 비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을 거부하는 반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다 여겨집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참으로 이 8장,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 분위기는 빛의 분위기입니다. 밤에 등불을 많이 달아놓고 그들은 밤새 축제를 하며 특별히 마지막 날은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빛으로 일관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이 축제 가운데 바로 이어서 이 소경 문제가, 맹인 문제가,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요한의 특별한 문학적인 기교라 여겨집니다. 아이러니를 전개하며 이 교훈의 중요성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은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원래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오심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 사실 참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을 알았겠죠.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제자인가 예수님 제자인가라 지으면서 한편 모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모세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모세의 제자입니다. 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게 될 테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자처하는 모세의 제자,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유했지만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곧 성지를 순례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 낭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 마크 트웨인 얘기하기를 보스턴에 남아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오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우겼습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맹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참된 질문은 대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랍비들은 안식일에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고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안식일에 허락하지만 그것을 고쳐 성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침을 바위에 뱉는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흙에다 뱉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침을 흙에다 뱉으면 흙과 침이 섞여져서 진흙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하며 그것이 그들의 전람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거룩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랍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경건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우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경건이며 무엇이 경건의 능력인가? 외식주의의 폐단과 학습,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평가해 봐야 될 기준입니다. 외식주의가 얼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악습이 내 참된 자유를 뺏어가며 내 참된 빛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시로 참된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또는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또 하나는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두움을 드러내는, 죄악을 드러내는,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비친다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소위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얻기 원하기에, 즉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회칠한 무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의 부모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 같은 모습이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 주된 모습으로 자리잡기도 합니다.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생명인 자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볼 수 없기에 감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찬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볼 수 없었으나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빛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영혼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는 영혼들은, 자기의 내면이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거부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셨기에 그 빛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특별히 특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담게 하고 우리를 향해 그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득, 진리의 말씀이 가득 가득 차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태초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예수님 얼굴에 새겨놓으시고 이제는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으로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빛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이 빛으로 시작하거니와 헬라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과 지식과 영광.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거니와 이제 그 빛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철학을 얘기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간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철학을 소위 완성하셨습니다. 영광을 원한다고요? 지식을 원한다고요? 빛을 원한다고요?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험을 한 영혼만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되며, 빛을 보며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감탄이 나오며, 그 빛에 거하기에 찬양이 나오며,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다 말씀하시기에 그러게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됩니다. 항상 밝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겠으나 빨리 그 어둠을 내쫓아내고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리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그 계명을 축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영혼의 사랑, 내 가족의 사랑, 내 이웃의 사랑으로 두 개로 그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 진리에 기뻐할 수 있으며 그 빛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주신 바 그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웃는 표정보다 찌푸리는 표정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안면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아셨어요? 웃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찌푸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되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실상 자연스러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웃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세상에 널려져 있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더 찌푸리게 만들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제가 강조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는 논리적인, 자연스러운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즉 웃으며 살아가는 찌푸리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빛 의 훈련. 바리새인들 빛을 본다고 우겼지만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표현한다면 눈을 한 4분의 3쯤 가리고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찬란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눈을 반쯤 감고 기슴치레하게 그 빛을 피해보려고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는 그 생명의 빛을 제대로 보며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맹인인 자들은 생명인 자들은 얘기하기를 쾌락을 기쁨이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이라 우겨대며 이생의 자랑을 성취라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아름다움이라 외쳐댑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또는 영적으로 그 눈이 생맹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겸손해졌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되며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에 어떠한 경험을 당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그 영광과 접목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알므로 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카틀랜드의 평원에는 달고 아주 맛있는 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 때로는 저 4, 5m 밑에 있는 그 풀을 먹기 위해 무모하게 점프를 해서 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풀을 마구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며칠 먹고 나면 그러나 그 풀을 다 먹게 되고 더 이상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밑에는 더 가파른 절벽, 더 깊은 절벽이 있기에 그 양들은 거기서 꼬졸졸 굶게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스카틀랜드의 목자들은 와서 그 양들을 밧줄을 내려 양의 몸을 묶어 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목자들이 양들이 처음 점프했을 때 바로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양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목자의 밧줄을 피해 자기들이 이 풀을 먹고 싶어서 목자를 피해 도망가다가는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가파른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일부러 놔두고 다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파 배를 쫄쫄 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와서 그들을 밧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외칠 때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달리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구해내시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의 언덕으로 번쩍 들어 올리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 맡겨드려야 합니다. 번쩍 들어 올려주시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추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어두운 모습을 다 노출시키며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것들을 다 변화시켜줄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경험, 아침에도 한 번, 점심 때 한 두어 번, 저녁에 또, 밤에 또 우리 이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추한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십니다. 숨기려도 숨길 수 없기에 주님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모든 추한 것을 오히려 태워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영광을 아는 빛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머무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는 독초가 있는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 제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강하게 당신의 빛으로 쪼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러게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이미 되었거니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제가 약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이 찬송을 결혼식 예배 주보에 넣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의 교만화, 제가 25세가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엄청나게 방탕한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참 기쁘게 내 주를 만나리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곡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찬송에 둘이 같이 인생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제 이 여정을 항해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앞에 가는 길에 험산줄령 많이 있고 우리 갈 길 다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우리 앞에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고 하는, 아니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속에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전체가 함께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이 여정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타는 말이 도망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 병사가 도망간 말을 잡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애지중지하던 말을 찾게 되자 너무 감격해서 응겹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병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른 경례를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고는 즉시 사병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장교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위 정말 멋있다 앞으로는 더 잘하길 바란다 라며 대위 계급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상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품인 것처럼 더 이상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쁘고 할일 많은 세상살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볼만한 것들이 많은 오늘날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이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솜씨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가 예민한 악기인 바이올린의 비결을 터득하려면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바이올린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이 완숙한 소리를 내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성령님께 예민하게 만들며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0: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공격하라!
1: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의 강대한 국가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넘보고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종족들을 처부수고 항복을 받아냈으며,
0: 대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매년 세금을 바치기로 맹세를 올리는 바입니다.
2: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옵시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명령이 충실히 따르겠나이다.
1: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동쪽 바닷가의 블레셋족들도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왔던 것입니다.
3: 대왕이시여,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해냈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더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라는 말씀이셨어.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 우리의 힘으로 외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명령을 완수하였습니다.
1: 모든 백성들은 다윗 만세를 불렀어요.
5: 우리 대왕님 만세! 만세!
1: 이제 이스라엘을 깔보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깔보기는커녕 주변의 나라마다 앞을 다투어 선물을 보내고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떨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6: 저기 봐! 왕자님이 들어오셔!
7: 아살롬 왕자님! 얘들아! 왕자님이 오신다!
8: 아살롬 왕자님!
1: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그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6: 우리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왕자님처럼 잘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지?
7: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신 것 같아.
8: 그럼 모든 세상에서 저 왕자님처럼 잘생긴 분은 없어. 앞으로도 저렇게 잘생긴 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1: 이 압살롬 왕자가 거리를 지나가거나 왕궁에 들어올 때마다 여자들은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얼굴을 보려고 야단이었어요.
9: 왕자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모두 왕자님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10: 그런가?
1: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자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우쭐해져 갑니다.
10: 사실 나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지.
1: 이 우쭐거림에서 무서운 비극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0: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성품이 몸에 배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민은 참을성이 없이 급하게 마련이니 압살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 오빠!
2: 어? 아니 너 웬일이냐?
1: 오빠!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2: 아니 왜 그래? 아니 어떤 놈이 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1: 다른 사람도 아니고.
2: 누구야 그 놈이 대체?
1: 암논 오빠예요.
2: 암논? 아니 그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어?
1: 절 희롱했어요. 날 마치 술집 여자처럼.
2: 뭐가 어쩌고 어째?
0: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한 위대한 공로가 있었지만 또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비가 여러 사람이었고 따라서 서로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많아서 항상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아들들은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친형제가 아닌 이복 형제 간에 무서운 비극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3: 나를 찾았어?
2: 예, 찾았습니다.
3: 무슨 일이야?
2: 왜 내 동생을 희롱하는 거요?
3: 아니, 희롱이라니? 아니, 그건 희롱이 아니야. 난 그 애를 좋아한다고.
2: 누가 어째?
3: 야, 임마. 네가 왜 나서서 간섭을 하고 야단이야? 이런 건방진 놈의 자식. 어? 어디서 누구를 흘겨봐, 임마가 자식!
0: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성미가 급한 압살롬은 그대로 칼을 뽑아들었어요.
2: 아니 뭐라고?
1: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이 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2: 저 압살롬, 이제 이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이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놈이 어디로 갔느냐?
4: 간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이놈, 내 눈에 떼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놈을 체포하라.
0: 그러나 주위에서는 다윗을 달랬어요.
1: 왕이시여, 첫째가 불행한 일로 죽은 터에 다시 셋째를 체포하여 처형한다면 우리 집안의 왕자 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왕 벌어진 일이오니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대왕의 아드님이 아니십니까?
0: 멀리 이스라엘을 떠나 친척 집으로 도망쳐 있던 압살롬은 그 덕분으로 몇 년간 무사하게 숨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
4: 왕이시여, 숨어 있는 압살롬 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2: 아니 그놈을 용서하란 말인가?
4: 예, 백성들도 그 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의 슬픔과 미움을 이제는 잊으셔야 합니다.
1: 왕이시여, 그래야만 백성들이 더 왕을 존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0: 이미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든 다윗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2: 그렇다. 돌아오도록 하여라. 내 그 애를 용서하리라.
0: 그러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5: 왕자님 만세! 만세!
0: 마치 영웅이 돌아온 듯한 환영의 물결이 온 성내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6: 왕자님, 보십시오. 온 백성들이 왕자님을 향하여 만세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왕자님은 영웅이십니다.
2: 고맙군.
0: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압살롬은 우쭐거리기 시작했어요.
2: 내가 타고 다닐 마차를 특별히 만들도록 해라.
6: 예, 분부만 하십시오.
2: 황금으로 마차를 만들고 마차를 이끌 말들은 모두 백마라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는 경비병들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0: 그는 마치 왕의 행차처럼 꾸미고 거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게다가
7: 왕자님 부르셨습니까?
2: 그래. 내 머리를 다듬어 주기 바란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가 되게 하라.
0: 멋내기에 정신이 없는 압살롬. 그가 잘생긴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나부끼면서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8: 이야, 정말 멋지다! 우와.
9: 왕단이처럼 머리를 기르고 하얀 말을 탈 거야.
0: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6: 왕자님. 왕자님처럼 인기가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 이제 당연히 왕자님이 다음 왕이 되셔야 합니다.
11: 그래, 백성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아버지보다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
6: 왕자님이 왕이 안 되시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0: 다윗이 나이가 들어 자연히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를 믿고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는 셋째였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죽고 없으니 당연히 둘째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왕자는 바로 아도니아 왕자였어요.
1: 왕이시여,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10: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1: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
10: 소문? 그런 소문이 돌더란 말인가?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을 뿐더러 또 그럴 생각도 없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단 말인가?
0: 다윗은 펄쩍 뛰었어요. 첫째는 이미 죽었으나 둘째 왕자가 있으니 그 둘째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전해드린 압살롬.
11: 아니, 왕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6: 아, 예. 그러니 그대로 가만 계셨다가는 왕의 자리를 뺏겨버리기 딱 알맞습니다. 지금 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자님은 바로 압살롬 왕자님이십니다.
11: 그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왕이란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10: 예, 그런데 대왕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계십니다. 대왕은 전번일 때문에 아직도 왕자님을 미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 난 왕자로서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이거늘.
10: 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미 나이가 들어 일을 잘 헤아리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왕자님께서 먼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11: 왕을 먼저 선포하라?
10: 예, 각 마을의 대표들을 모아 그 앞에서 왕의 취임식을 가지십시오.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식이 열리면은 그때는 대왕께서도 반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11: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각 대표들을 모이도록 하라.
0: 평상시 압살롬을 따르던 여러 신하들과 그리고 각 마을의 대표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6: 여러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12: 당연히 압살롬 왕자십니다.
13: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만세!
0: 자기 편들끼리 모인 장소에서 압살롬은 아무 반대도 없이 그대로 왕으로 뽑히고 맙니다.
6: 왕이시여, 다윗 왕께서는 평상시에도 왕을 미워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틀림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을 재판해야 될 것입니다.
14: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십니다. 우리가 군대를 몰고 진격해서 왕궁을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10: 좋은 생각이요. 어차피 한번 전투가 벌어질 바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으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으며 오히려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 좋다. 군대를 진격시켜 왕궁을 점령하라.
1: 왕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10: 내 아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몰고 온다고?
15: 예,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반역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대부분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지금 싸운다면 대왕은 압살롬에게 지게 됩니다.
1: 우선 왕궁을 떠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10: 하는 수 없다. 떠나도록 하자.
0: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16: 저 다윗 왕을 봐라. 술이나 마시고 잔치나 벌이더니 껄쩍구나.
17: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0: 어떤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을 손짓하며 조롱했어요.
18: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0: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통해하는 다윗 왕.
18: 지난 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바를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제 차례인 것을 어리석은 저는 이제서야 깨닫겠나이다.
0: 따르는 사람도 없이 철학의 피난길에 나서는 다윗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다윗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의 왕궁에 압살롬이 쏜살같이 진격해 들어왔어요.
19: 아버지는 어디로 도망을 가셨나?
7: 모르겠습니다.
19: 왕궁의 신하들도 도망쳤는가?
7: 예, 함께 가셨습니다.
19: 그걸 좋다.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나를 물리치고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 들었으니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6: 왕이시여, 아버지가 군대를 많이 모기 전에 지금 추격해서 무찔러버려야 합니다.
19: 예, 그래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좋다, 추격하라!
0: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압살롬은 그대로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6: 보십시오, 왕이시여. 저들의 군대는 한 주밖에 안 됩니다.
19: 예, 한 번만 싸우면 그대로 끝장이 나버릴 것 같습니다.
0: 양쪽의 군대는 산 기슭 숲속에서 마주치는데 그 싸움은 누가 보아도 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18: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여!
0: 다윗의 부하가 맨 앞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향해 외칩니다.
18: 너희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나주의 편에 서 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인가냐?
0: 그 한마디에 압살롬의 군대는 조용해지고 맙니다.
18: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백성들이다. 이 싸움도 그렇다. 지금 곧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실 것이다. 어서 칼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살고 싶으면 어서 이곳을 떠나라.
0: 압살롬의 군대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19: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 되겠어!
0: 삽시간에 바닷물이 밀려나가듯 압살롬의 군대는 숲속 여기저기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19: 이놈들! 거기 서지 못할까! 이 반역자들! 거기 서지 못하겠지!
0: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압살롬의 군대는 그것으로 끝장이었어요.
18: 돌격하라!
0: 다윗의 군대는 이때를 놓칠세라 물밀듯 공격해오고,
6: 왕자님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치십시오.
0: 압살롬은 말 위에 올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숲속으로 도망치던 압살롬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대로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18: 야이씨! 이 불여막심한 놈 같으니 이스라엘의 반역자!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에게 빌 뿐이다.
0: 그는 한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거치장에만 힘쓰고 백성들의 인기만 얻으려고 열심이었으며 왕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아버지를 내쫓고 공격하려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일에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태리 밀란에 있는 대사원 문 위에는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좌측 문은 장미로 조각된 문인데 그 위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고 우측 문은 십자가로 조각된 문인데 그 위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큰 현관 문 위에는 다만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름이나 날짜나 또 같은 세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중단한 적이 혹시나 있었나요? 저에게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더 이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억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기억을 찾아내는 능력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정기적인 되뇌기 연습이 없으면 기억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기억을 찾아내는 능력은 항상 그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어떤 기억을 회상하는 일을 해보거나 또 느껴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와 휴식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 일시적인 멈춤에서 오는 육체적인 휴식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정신적 훈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의 실마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짓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일상으로부터의 휴식은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정한 기억 되찾기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주일이 그렇고 정기적인 예배가 그렇죠. 휴식을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있나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기억해 주시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텔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텔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0: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설교의 패턴이기도 하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율법을 모르는 자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현재 어떠한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BBM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탈무드에 보면 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혀는 남을 비방하고 모략을 꾸미고 미운 사람을 꾸짖고 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칭찬하고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내는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혀를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 지배 안에 두어서 축복을 전하고 주님을 영원없게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변 찬송을 청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을 전하는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창시했던 교주들도 무덤이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 무덤을 잘 꾸미고 손질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교정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나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나쁜 면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의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좋은 점만 찾다 보면 자신도 언젠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남의 좋은 점을 말하면 언젠가 자신도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많이 칭찬할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우리 BBN 가족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세 번을 유사한 의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마이크에서 계속 쉿소리가 나는데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진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디의 장면인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은 근래에 들어서 최고의 위기 때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안보에 관련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의 갈등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로는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고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탄 핵미사일을 이제 실험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금의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께 국가와 우리 민족의 안보를 위하여서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올 한 해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새벽 기도 한 주간을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5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아모스 5장 1절로 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문제들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과 함께 공감적인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당면한 이 시점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주보의 설교 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 첫 번째로 아모스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영어로 에이모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짐을 진 사람이다.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선지 교육을 받은 정식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아모스 스스로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백제 출신의 한 평범한 농부가 신라 나라에 올라가서 신라 국왕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임금님을 비롯해서 관료들과 신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상태에 긴장의 상태에 있을 때 북왕국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임박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아모스 전체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임금은 두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 주전 930년경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활동하던 당시의 임금도 여로보암입니다. 초대 여로보암으로부터 180년이 지난 약 200년이 지난 또 다른 임금 또한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의 임금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해하실 것인데 엘리사 시절에 북왕국의 임금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요아스를 불러서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

0: 그래서 활과 화살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동쪽의 창을 열고 활을 한 발 시위에 걸고 날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날려보냈을 때 당신의 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는 저 시리아를 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땅바닥을 향해 내리치시오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몇 번을 내리쳤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번을 내리칩니다. 자, 세 번을 땅땅땅 내리칠 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어째서 당신은 세 번만 내려칩니까?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을 쳤으면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 시리아를 전쟁해서 적어도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쳤을 텐데 당신이 세 번만 쳤으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리아를 세 번만 치게 될 것이요 라고 축복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요아스가 가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 시절에 예언했던 그 말이 인용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고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한 나라를 맞이한 것이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의 면전에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약자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거두고 술에 빠져 살고 주지욕림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북왕국의 정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왕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에 멸망을 합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자, 722년 전에 약 30년 전에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농부 출신에다가 남쪽 출신인 이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과 제사장 아마샤와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린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애가, lamentation,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를 지어서 탄식하듯이 부르는 것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가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남왕국 유다를 백성을 향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지은 시가 1절에 표현된 그대로 애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구약성경에 보면 처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인. 그런데 쓰러졌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간 남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면전에 악하기 때문에 이 처녀로 비유된 아름다운 이 처녀가 쓰러졌고 어려운 일을 당했고 더더군다나 일으켜줄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1절과 2절에서의 의미는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부어지기 직전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분명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명만 남기리라. 자, 앞으로 전쟁이 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정네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1,000명이 나간 인원 가운데 10분의 9가 다 죽어버리고 1,000명 가운데 100명만 생존하고 100명이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90명이 죽고 10명만 남겨질 것이다. 앞으로 이 말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 맨 마지막 장 9장 11절에 가시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여운을 남겨두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 자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유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모습과 경제적인 모습과 대내외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북쪽에 선자를 세우지 않고 남쪽에서 그것도 선지자 출신이 아닌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는 평범한 농부를 데려다가 북쪽에 가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겠습니까? 당시에 남쪽에는 선지자가 4명이 있었고 북쪽에는 1명,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숫자적으로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부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해가 갈 듯하고 이해가 안 갈 듯한,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여러분, 창세기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래도 제법 믿어보신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입니다. 자,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형님의 진노를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축복의 장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아, 이곳이여 두려운 곳이로다.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통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하고 서원을 한 베델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더 유명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의 수치가 다 굴러간 지역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요단 저편에 가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 12개를 꺼내와서 길갈에 세우고 돌무더기를 향해서 후손들이 만일 물으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 후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해서 길갈이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집트의 모든 수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수치가 다 지나가고 떠나갔다 해서 길갈이라는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은혜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자신들의 아들들을 선지자로 세울 때 길갈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 역시 길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자, 부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과 야곱이 자라난 그들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유명한 축복의 장소가 지금은 하나님의 목전에 우상단지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은 한국 국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심정으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8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한국적인 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안팎의 어려운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이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8.15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물론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버려가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8.15 광복절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이 온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이 나라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살도록 축복하신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국난을 맞아서 어수선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인기 베스트 서적 가운데 한 권의 이름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왜 그 책 내용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소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LA 지역에 가면 베버리 힐스라는 그 부자 동네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 로데오 거리에는 아주 명품 비싼 옷과 보석류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즐비한데 거기에 주된 고객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고 서울에도 로데오 거리를 만들고 아주 비싼 명품의 옷들과 보석을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가서 많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내수, 경제, 이런 소비문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소비는, 지나친 과소비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유,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근검 절약이나 저축에는 아마 아껴 쓰는 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좋은 차부터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꼬집었습니다. 기업과 노사 간의 분규 문제, 고임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적은 수입, 적은 월급 주는 그 회사는 찾지 않고 힘든 일은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들, 기업들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머지않아 경제가 쇠퇴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옆나라 일본 사람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정확히 우리의 나라, 우리 경제적인 모습을 해석해 준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18세기까지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지속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은 그렇게 건전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은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세 나라의 청소년들 2,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기 원하는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대답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60%였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은 약 50%, 일본 청소년들은 38%로 한국 청소년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 지금 살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국가에 대한 만족도를 또 조사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청소년들이 67%, 일본 사람들은 76%, 중국 청소년들은 약 90%를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한국이 70%, 일본은 76%, 중국은 무려 96%. 좋은 쪽으로는 한국이 낮고 낮은 쪽으로는 한국이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큼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지금 현재 기성세대, 현재 직장과 우리 기업과 현실에서 이끌고 있는 일선의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후세대라고 말하는 현재 40대 중반 이후 50세대, 저도 전후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전후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과 생각이 진보적이거나 좀 개방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건국 이스라엘과 당시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어떤 환경과 국제정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을 앞두고 이들은 흥청망청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라면 우리의 국제정세와 북한을 향해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대통령을 선거를 앞둔 우리의 모습이나 청소년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근검 절약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이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근검 절약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민족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우리 한국 민족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로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민족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송아지가, 소가 교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관료들, 부자들의 아내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잣집의 아낙네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하도록 마시면서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은 누구를 말하면 자신들의 남편들에게 술 더 가져오시오. 이거 부족하니까 술 더 가져오시오라고 술만 찾고 있는 것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잣집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내려와서 우리 한번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온갖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정성이 결여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북왕국의 타락한 모습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악한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6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그럴싸한 조그만 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포도주를 벌컥벌컥 삼킬 정도로 주지육림에 처한 이들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영적인 부패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 궁전에 누워있지만, 상하 침상에 있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고 늦게 일어나고 기지개를 펴며 맛있는 고기만 먹고 살아가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주지육림의 풍악을 울리면서 마치 우리나라 어떤 소설에 나오는 암행어사 출두 직전에 있던 어떤 사또,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풍악을 울리고 고기를 먹고 술을 퍼마시는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요,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요, 농부인 주제에 당신은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과 아마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은 그래도 행색이 한나라의 국왕인지라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왕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마 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왕의 꼭두가시, 왕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사하는 어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 왔던 이 선제가 하나님 진노의 말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국왕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가 전달한 말씀은 우리나라 민족과 상관없는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선지자이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모함하고 있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이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은 우리랑 상관없는 남쪽 사람이니까 당신 나라로 가서 거기서 빌부터 살고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사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남쪽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오죽 답답하셨으면 남쪽에 있는 평범한 농부를 불러다가 그의 입을 열어서 왕을 지적하고 아마샤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고 도망가라고 하고 아주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12절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우상단지로 가득했습니다. 산당을 꾸며두었습니다. 이게 아마샤는 산당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는 대로 우상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잘못된 제사장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떠나가라. 여기는 이미 왕이 알아서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14절 아마샤에게 그리고 유다왕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강력한 이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와 이스라엘 국왕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도시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쓰러지며 내 땅은 줄로 측량되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워진 땅으로 죽을 것이요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리라. 아모스가 이 예언한 지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북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를 데려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자들은 다 죽었고 국왕은 눈이 뽑혀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예. 그건 남쪽이죠. 아무튼 북왕국은 이렇게 아무튼 마지막에 이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북왕국은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왕국도 나중에 586년에 결국은 북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남왕국도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이 주전 750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왕국 당시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북과 긴장관계 어떻게 될지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멀리만 하면 떨어질 것이고 가까이 붙으면 이 작은 돌이 부서질 정도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치적으로, 내외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안정한 나라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자 다시 5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5장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세 번 연거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찾으라. 살 수 있는 비결은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어떤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농부의 입을 통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한국의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평온하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외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 두 번째 페이지 아래 보시면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씀에 거역되었던 행동들 그러한 삶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땅 한국의 땅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오늘 설교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들고 내일서부터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오셔서 함께 5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교사들, 우리 찬양대 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지금 방학 중 아닙니까? 다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간이 바쁘고 거리 때문에 못 오신다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희들이 릴레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 뒤편 거울에 붙여있는 그 기도 릴레이 기도 빈칸에 여러분 이름 써놓으시고 새벽기도 못 오신다면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60시간입니다. 하루에 12시간, 5일간 60시간을 빠지지 않고 60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잡한 이 상황에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특별한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 못 오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외 시간도 괜찮습니다.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저녁 7시, 8시도 괜찮습니다. 새벽 1, 2시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꼭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하신 모든 분들 가급적 다 오셔서 저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오셔서 새벽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우리나라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짐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촛불 시위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짐을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지은 우상의 죄를 범죄한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짐을 진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짐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지시기 원하십니까? 자원해서 기꺼이 짐을 지시기 원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국에 이 정확한 이때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가 다 아모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하단에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때에는 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 나라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새벽기도 하시고 동참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헌재를 위해서 복잡한 나라의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M 방송의 프로그램은 50%의 말씀과 50%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홈페이지 좌측 상단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복음적인 메시지와 성경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특별히 저희 방송은 50%의 찬양으로 그리고 나머지 50%의 복음적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분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BBN에서 엄선하여 보내드리는 이 찬양들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보통은 불편해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죄인임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항상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빚진 적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으나 전도자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빚을 갚을 청지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가 돌아보면서 또 현재 나는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BN 방송과 함께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4: 제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더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어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여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

0: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 때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저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우리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27년 정월 초일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제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니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의

0: 너희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수완의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제31장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힘긴 것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려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만개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배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의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발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하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28장에서 3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의 모든 삶의 죄와 절망과 공허와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그 절망과 공허와 죄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그분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